정오 보보니 스카트 사코나 암스나스 스카트 석졸 허방탄리 말미코나 막말스바 빠트냐코마 이바휘두 예상콜라 꼬타반두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스야솔라